생각이 절로 나네. 식불감이 밥 못 먹고 진불안석 잠 못 자니 이게 모두 다 임그리운 다시로구나. 앉아 생각도 생각 생각 끝일 날이 천이 없어.

주를 잃고 준주네 안슬피 울어 백반 채성하는 중어 웃노라 적규거리 나는 대를 예별하고 아그루성 기수 울고 그 특연히 소리 피로를 내어 운다만 허거냐 월궁산 어디 두고 진정치소 단정성어 니안 부리 부려이기라